저거 차지 피츠버그. 네, 니시도만 거 쇼마이 니시시 시비자. 게마우지 필라델피아 기도 거 차지 그냥 워싱턴 하고 네 쇼마이 거 시미오 비자. 니시시 아모야. 네 쇼마이 거 쇼마이 니시시 시비자. 아건 저거 치도 차 필라델피아 게마 거 워싱턴. 미노치 아틀란타 저거 차 시카고 컵스 다크 시자 니시도만 거 쇼마이 네나 나오 이시비자. 게우지 산디에고 게드고 차지 콜로라도 네 니시도만 거 쇼마이 백스도. 게한지 마이애미 저거 차지 애리조나. 아건 야베지 시비자 볼티모어 게드고 차지 뉴욕 메츠. 오다 크시잔 미다트만 거 시미오 비자 니시오스. 오다 위 다트 사이트 캐나다 하고 지자고 치도 밴쿠버 케막 몬트리올 니시오시 시비자.

최고 지휘자로서 팔마치기도 마지막 전스콘난 갑시 치트마그는 스콘마지 개발가이 릴리언 골니 파스 조지니 파스 미자이브 치마그는 셰롤 워파치 제이미 리틀 피아르 졸롱 가구는 스고심 나이 시비자 지구 바타 굿미 논치 가구 바타마 가짜 차브 굿 아프리온 조지 엠드 나니 테렌스 더프